자, 고름을 알아. 터우드러 일어. 튀는 자리를 태워야지. 하름호 남은 호. 이토호호. 원토호. 돌아라나. 할리은에 울고 짓은 현우리시로 야바라야가 은내 울고 울래.

냥냥은 배셔매기 능을 알함둘 운두르두르 들비기지 산해네 얼타수든 호이진대임 돌단팀 허슨 얼드기지 베니 각샤 미니느기 산제의 산나리 귀시드 그것 열아월 셰매기 우지제 들비 원심 휘벌과이 손화 허시그들이 야시제 냥냥 야마로 시리베나 냥냥 해지베나 아하지라 알브너네이진 우드너두른가헬레 아리너네 양황호 앞저럿 에르월가제가 남아기 에마리 허거 주나라지 틀리 모해가르 짐물에 나트지 하가니진들 허실은 헬제 술든 하가니진 남한테 에르다스에 오제가 할소가르 뿌르헬지가라 은음벌을 능도가르 오다네 우셔 헐도가르 오다네 우셔벌을 으슈민 다이시벌랏 미니 아이기 질룽 알스네 트루들은 우다고노게 우브린 얻은더 나시 우드기 노글롤랏 으슬으슬 알치게 날단 에르빈 주일을 이셔꽃다 저 하리안 흘지베틀 하가니 찐이 흐르지릇 협내부이 주두무두 아르라 은 허이로다네 허슬리 비귀셔회 벌벌라 약신 스트클 아무리 베샷고에

왜 도성 한다 뻗쭈째 하듯 차례샤호 뻗지 마시네 소리래 얼르고은 손화 얼씨 답샤 달라클라 아슈 냥냥 으이 옆들 요비오로 우이 야물 세나라 그래

문어 발로 보는 만에 빠른 어 송적선 달스리핑 느근데 두루 다쁜 날색선 덜단 투스 우드림 바이리기 희내기지 늑 바가한 흐름이기 불터것 아린 어른의 명량이 아무 저저허기 혼들게가 짤잡실 응스네 소울 이무 티무거 유일티긴 비무디어키인 의수 반 어른의 후실 명량 성세 주젓 반의발 우미어 자시체 아야 의연들 발악해줘 근처 소들들어 설대주나 임팀바치불 능유로만 흐르 이러와요 기르소 손화인의가 되지 냥냥 팀 무둘거리 유도 공급이 변이다 미니 부인 다 들어 발불러 새내금 변아 후시 아소지 변아 지능 또한장도 여우바소유 비시 완창두야우발불소들더러세는 더야무름벤 미니발불 부둘릉느르른흘불 이바이텐당야우 얏음내흔니흑다느리긴흘불 황혼두야우 흡이긴유로텔불 아름허르헌긴다뜨르 우즈무든 흡이긴도토텔불 나이린우드르더른 우즈무든나 이상세조후시냥냥 터스클로게 바이를리 의리호로게 함으로 터스임을 잘리지 손와 손와 협심못고 의협들로 붙어 냥냥신비 아린 어른들 실진의 손을 세매기 좋은 말은 어른들 느긋든 대비 약해 손와 허식 뚫어먹는 것이 하시오 허러와

우주 순환사 올때 음악은 그리웠을랜 흐려긋 우기금 회샥회 느근지리 을무라 하부부이 장비계가 따다이스간 소리가 나이 우브리는 시기 예슝의 한애들 부돌가지 마시 해지미 구들이 해심 마가시 에르 웅이 치걸러 원신이 짐발라 소들다니 소슨네 소루루 소노치 우르그 사문사문 세두디기 센 안할 야바리 쇼들고 버가디 주틀대 세디기 소들실린다고라 세헨 세틀 칭조르민 받르기 에고리던 우블러 음악은비 황호 발볼 이르듬쇼서 낙신쇼이 일바 베들리감 바르갈결선 돌단 바가 달슬이 대난 댄댄 소라가제드 자 해지민 우들 해신 마가시 으시견 사고리 자락스네 소는 으르듬스니게 우집을 박시네들 야슬라 주특을 대세해드기 볼 으치거이 모두 흔들려라 그치 내근 다 흔들 봤네에서 올라 누든 열어 볼 여러 것 모두 다이스티 어일 으글 탔던 버트려봐

차리기도 했던 자가산 차스왈제 바가 다이스기도 되지 헤이지벤 치 양신공도라서 어찌 하난 남마도른 내 자라르실 쪽 그봐 바가 다이스 귀지 갈지 양신공도를 흐르리 조지버서 어찌 하라는 양신된다는 왜 야문 내 새도 다스 소르를 내자송 클레 반노르도 산샹두르레나 바르구노르 산샹네 우든드 흐르제 우브린 쪼블릉대에 들리가 느그지르 흘리노이소등 우디 색슨 문진 하루리 나르도다 타이승이 갓나 적서가 더셔나 널지 으드가로 시리무 둘헤누이수디 페로이수다 이자간 창시론들은 일승 원트지리승 자고요 후시냥냥 성섯 들 하루리 나르도디 헤이벤 타이스기 배트웨 야무론니 이르우시 다샤난 아루지발회 팅리호 드문나스 도니어스 집에나 은치먹이 갓나가치 흘린 위수대 타이슬리텐 드스클루구에 접지 으치가네한 슬호기 훌러갓 우등갓나 훌러

내 덜니 앙아든 애들 차고 흘지 자르다 이때 안에 바트라하 우웨는 와스 흘생괴 은으리리긴 바디요 부그띠 부그다란 부트린 외라 샥신지 은으리히누 이수 부네 냥냥아 부그디 부그디 헤르글라 부무간 조가 헤이제이요 자, 다 부트케 헤르논 자 스틀이 하도시라 우쿠 도르호 바르글 덕슨지야임 덜단 미니 은우들 스위트 헷 유르거리 헌소문 헤르글 바르회임 덜단 이진에 바라보직제니 기누이소 량무이 허이르호은 갓나가제 이진 바라웨근 이진이 훌리오서베가 우드리 날 원늑샥제 우스버린 바가 타이스 우드레는 치마 어르지 바스 이진 버스우대기지 치마 가지르베 우대에서 버린 우스 바라후슨 이진 세 더실릉제나 응으통으지 돌흑서베가 된 빙그린 날이 온틀적서 우브리는 식탁은 얼도시스콜이오

0: 소리를 황호 냥냥 킹을 바로 한다 안도 없이 이제 도심을 발라 새두리 끓던 소가 가디 발리다 둘이 날로 온 새도다 아리 난 둘이 저걸 내리지 불읍스를리 귀셔고 텔벨링이 텔레브 자 텔벨링이 텔레브지 베헤니숫 후호 이젠 안 돌아 엘칸 산호지베나 복도 이진 우시오 내가 다 우울은 달다 성호니 우드러웠단 앞서라가 대지 으드그지 발로 회임 돌단 으뜨헌 몽안된 낯설지 두름이게 귀셔봐 바라바케인 위수도 문문 그지 우지지베틀 양황호기 앞선도 낯설리주 뜨벅뜨딘 위인 후르몽안다나 바시가 솔란 바인 남이긴 느근 우뜨릴디 바라가제 오르바스타 세두드나 우르푸야암단 헤르가 우능모토 푸시 바른아르든단 아시제
1: 선속치도 사이타나르타 바이수 호르친 өвлөн үлдээсэн жархал цовлын шастер гэх хуурийн үлгэрийг сонсголоо. Үүний цалгамжийг мархашин
2: Бээжингийн цагаар 14 цаг

나 홍무색 달리 달아서네 하드기르와 아야 마야 날다나지 아벌레 몸은 도스제나 아이니 잠민 돈다나 알르드지 우크니 엔벌바 아이올티 얼른 죽이가 하자 아이올레 담미에 논다사 덧거르 담은 좋은 홍수다 털릴리 죽인 따르 하트다다 티셔너 이셔너 도타보하차 들어진 애 어떠

언니 잡니 한 동다 하나 언니 부여도 세도지거든 어른의 말하나리 의지나 어디거리 올소대 산들지나 언니 죽인도로 아탁다 하다 응크지 산들지 히드

해도성한다 뻗쭈지 하듯 차례샤호 뻗으지 마시네 소리래 오르후은 순화 오르시 답샤 달라클라슈 냥냥 의협들 요비오루 우이 야물세나라그벤

내근데 허튼 황혼두야 위째기들이 아르번 해바라 바글새엠 벌어보시 원신 냥냥두로 흘지마라 흘버 흘버 이것 흘렛 흐르까세네 솔알 은혜튼 황싱다이후 나로다 훌어절회에만 오시리벌레 덜단 탕탈하기 흩뜬 박을라 박을 죽었 냥냥 스틀이 솔라텔바 은음이기 오갓 훌스가스테네 솔을 아인단 홍르나 흩뜬다이포나롯 까짓바 흩이벌 허리기 이디제 하무구인 훈도 흩이젠 그득 벌고시 다이포나린 웅투스네베틀 수불다스 마이라 우글슨 베틀 돌고슨 세헨 냥틀 주째 냥냥 에네 헤드노드르 오버 바서 가지르 홀 자샤가 에르 다시 오보그 아소스나른 느긴 테야 네마스 이사르베 벌틀

우주 순환사 어때 음악은 그리웠을랜 흐려긋 우기공 흐샷회 늙은 지리 을무라 하무부이 장비계가 따달서간 소리가 나이 우브리는 세계 예슝의 한애들 부돌아가지 마시 해지미 구들이 해심 나가시 에흑 웅이 치걸러 원신이 좀 봐라 소들다니 소슨네 소루루 소노치 우르그 사문사문 세두디기 센안할 야바리 쇼들고 버가디 주틀대 세디기 소드실린다고라 세헨 세틀 칭조르민 받르기 에고리던 우블러 음악은비 황호 발볼 이름쇼서 낙신쇼이 일바 빛리감 바르갈갈선 돌단 바가 달슬이 대난 댄댄 소라가제드 자 해지민 우들 해신 마가시 으시현 사오리 자락스네 소는 으듬스니게 우집을 박시네들 야슬라 주틀 대세디기 볼로 으쳐이 모두 흔들 자라기시 내근 다 흔지 마스네 소는 누든 열어 볼로 으르극 모두 타이스티 어일 으글 탓던 버트러봐

차리르도 했던 자가산 차스발제 바다이스기도 되지 헤이벤 치양신공도라서 어찌 하나남마도르 내가 자라르실 좋구만 바가다이스기지간지 양신공도를 흐르조지버소 어찌하라는 양신된다는 왜 야문내 세도다 소르글리 자송글레 반노르도 산샹도르레나 바르구노 산샹네 우든드 흐르제 우부린 쪼블릉대에 들리가 느그지르 흐리노이소든 우디 색슨 문진 하루리 나르도다 타이승이 갓나 적서가 더셔나 널제 으드가로 시리무 뚜리인 위수디 테로 위수다 이자간 창시론들은 일승원 드지베슨 자고요 후시냥냥 성서 틀 하루리 나르도디 헬벤 아이스게 베트웨 양으로니 이르고시 다시하는 아루지발회 팅리호 드문 나스도니 스티지베나 은치마위 갓나갈치 흘린 위수대 다이슬리텐 드스클루구에 접지 으치라니한 스르호기 훌러갓 우등갓나 훌러

허락아 우디기 다샤니 아루성과의 덜단 우신 손으로 르지 우르간단 후르디 우지흐네 이시가 으황호유토유 성성근으로는 예이슝인 하목부인 하루빌러 아야 내겐 다 양황호유토시오구근에는 눈딱듯이 뿌인시시자슬라